0: 라다 한국 3972 리포트 그레옹입니다.
1: 라다 한국 3972
2: Tokyo Portion 605, Rickets Heading 170
0: East 605, Radha, Sam, Left Heading 170 and the Depot 그레옹입니다.
2: Left Heading 170, Rickets Heading 605.

0: 도쿄 풀시 지질 100 시점 위치 플라이레벨 150 바이 그립 나우 캐칭 플라이레벨 153 인포메이션 유니폼
1: 지질야 1101 도쿄 아프로드 남웨이 34 라이트 스퀘어 디아 스왕 3고 아리바오
0: IRS 지질로 34 라이트 어프로치 클리어드 서브 탱고 어라이벌 지질 1101
1: 지질야 1101 비클리어 디렉터 딕센 메인테인 타르보 150
0: Declare direct six and maintain flight level 150, Jeju 110.
1: ESA J601, turn right heading 200.
2: Right turn heading 200, ESA J601.

0: 반내아트등서비스로플라이헤딩010렉타트산업프로듀코스맨텐10000
1: ヘディング010100000 Japania 750
0: Onicon 5 this time in 10 6000
2: 6000 Onicon 5

0: 권위폰 라이너 20, 리스터 메인템 원드로 도전.
1: 리스터 원드로 도전, 권위폰 라이너 20.
0: 재판 레아 7, 50, 리스터 메인템 8 도전.
2: 리스터 메인템 8 도전, 재판 레아 7, 50.

0: 好的，你好。안녕하세요. 문자로 세븐번 답사와 마마
1: A-135. 4호 A-135 코리아네요. 세븐제로세븐.
0: 대기와 마마
2: 안드로 세븐. 1800.
3: 대기 아프로치 오렌지 아이나 140 being rated with 257 shift rated with 240 with welcome.
0: 오렌지 아이나 14 대기 아프로치 cleared by your route of golf arrival. Runway 16 left 1800 maintain 50150.
3: We have your route of golf arrival runway 16 left 10 rated with 150 Orange Line 14.
0: Japan 061 reduce speed to 180 knots descend on maintain 4000.
1: 180 knots, descend 4000, Japan 061.